0: 초여서 초여오니까
1: 초여서
0: 초여오니까 초여서 초여오니까
2: Hey, Com Engine 2.
0: Engine 2, Com.
2: Engine 2 is on scene.
0: Engine 2, repeat.
3: Hey, Com 2721.
0: 2721, Com.
3: On scene 0.7.
0: Copy 0.7.